0: 야훼의 집 다 아 지셨어. 얘 나왔어. 아멘.
1: This is the driving time. You are listening to the ultimate radio station, GhanaZip.com.
2: Se bien à nous, un nyomongo à